We got 3-month premium memberships to talktomeinkorean.com, TTMIK. And we also have our monthly books to give away to our Korean listeners who are trying to learn English, right? 귀가 튀는 영어 책 매월 드리고 있습니다.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Daily K 검색하시고 영어로 플러스 친구 추가하고 난 다음에 퀴티 형 선물 이렇게 보내주시면 당첨되실 수 있습니다. If you add us on Kakao, Daily K is our username, and send us a message saying we want the prizes, you can win them. Easy peasy pie. First track of hour two is Imogen with 참고사항 reference.

0: 잠깐. 쉬. 가나다라 마왕사. 야, 쟤네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?
1: 나도 몰라. 어머, 저 리베카 아니야?
0: 뭐? 리베카가 누구야?
1: 왜? 가수 양준이. 몰라?
0: 아우, 반만 떨어져. 왜 이렇게 머리가 기냐? 어,

늦꽃을 아직 늦꽃을 아직 뱃살이 늦좀을 자는 생인 게 뱃살이 일러주지 않으면 안직도 늦좀 자는 드릇꽃과 어욱도 인치기 일어난 간질간질 눈 비비고 고랑서 팔만이도 팔랑팔랑 보름과 질도랑 아직 모실 가는 뒤 뭔가 보는 질레염에 이시나 저시나 이제사 드릇꽃과 질텀인 게

기다려 말과 묻은 어깨 차가 좀 막힌다고 해도 나지 어때 짜증 안 나 왜냐면 나의 곁에 바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어제 사나운 양고기 샌드위치 이 말씀 물으며 You ain't speaking my language 고수

마치 간별을 묻는 사이 그런 건 힘들겠지 이럴 줄 모르고 그렇게 쉽게 막 끝낸 관계 너가 좋아하던 것들은 나 혼자 싫어했던 게 많아 이제 나 그게 그리워지고 술잔을 채우고 있어 혼자 데이트 끝 마무리하던 그때 자주 가던 포